바로는 다음날 살이 묻듯이 머린 호린 오염가 돈단 석도울지 하얗건으로 비 버둥버둥 스필된 산라 앵그우치비 살내 우디식 순도간 이클룰에 떠올라